0: 公子，小人已经
1: 嗯，做咩？侍内，睇下你啊，老爷一走咗，你就顽皮啦。究竟有咩事令到你咁好笑？
0: 小人已经为公子准备好四匹马啦。
1: 嗯，我哋两个人啫，点解要四匹马咁多啊？
0: 一匹系公子坐嘅，另一匹系小人坐嘅。一阵间打开城门，四匹马，两个人出去，翻入城嘅就会有四匹马，四个人坐啊。
1: 哦，原来你好，算你谂得周到。啊，我哋立即起程出城。
0: 系，小人遵命。